0: 얀메 피에 삼바 마땅 보모 랑아 피에 두스핑 하과 야둘 따랑 파슬 베뚜 야둘 찍둘 찍둘 찍 야둘 야둘 찍 가로 또 언니 쿨도 또 가지 있어 또 가도 주다 가도 가다 이가 너도 또 가도 또 가도 또 가도 이가 또 이따 가도 어디 가 가도 어디야 내용 씨 없이 내용 내용
1: 야, 시그널 찍숭. 야, 야, 니 송숭. 야, 시그널 송.
2: 하이, 다 메시지 랑땅이 나면 오할아 보모.
0: 오, 채녹, 채녹. 다 주네 먹을 게 나와. 다 빠트 죽이면 돼, 하이. 오, 다 필요가 다 있어. 이 사람, 어떻게 갖고 뺏어. 이 사람, 나 좀 빠스 갖고 뺏어. 누가 또, 이 사람, 또, 어, 이 사람 좀. 오, 다 써 필요가. 아, 계속 시키도록. 가서 돈 떨라고 뭐 죽어라.